0: 깜짝 예미 존!
1: 국내도 수리가도 살인 서플라이즈의 스쿨 슬라이스 반가운 건강이 서플라이
0: 깜짝 예미 존!
1: 뭐다 뭐 필요한 임포텐 유료한 건강한 바가이 싹 갈라와까
0: 깜짝 예미 존!
1: 바라사 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고 각 바라사 베이비
0: 깜짝 예미 존!
1: 마이 먹어 벨라 클루나 프레스카 카길라마스 고카스 24 호라스
2: Pamaklako dami kape mo, Choy.
3: Ano nga klase nga kape?
2: Ang pinaka-isog mo nga kape, hindi pa rin sa tala sweet ko nga ex. Wala, yung malamang ipaglaban.
3: Hot Lemon!

0: 깜짝 예비 조언.
1: 그때도 생각으로 살인 사파이즈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가 가미 쓰브라이.
0: 깜짝 예비 조언.
1: 뭐다모 필리언 임포르테 밀로칼 끝망한 바다이 사카르와카.
0: 깜짝 예비 조언.
1: 바라사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고각 바라사 베이비.
0: 깜짝 예비 조언.
1: 마이 망가 발라클론 나 프레스카 하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쿠아트로 호라스.
2: 조이, babakal! Babakal ko ticket, one-way lang.
3: Di pa kanto. Nga, one-way lang, oh.
2: Joy, pakanto sa puso ko. One-way lang, para dire-diretso, kag wala na balikan pa.